왠지 프로코피에프 스타일인 것 같긴 합니다. 도널드 프레이저가 지은 프로코피에프 스타일에 의한 곰돌이 푸 위니 더 푸였습니다. 유제니아 주커만의 플루트 샹하이 콰르텟이 함께한 오늘 첫 곡이었어요. 아, 곰돌이 푸 좋아하십니까? 아, 저는 저의 이상형의 곰돌이 푸 인상 좋아합니다. 무척 좋아합니다. 가정음악 오늘 오프닝에서 곰돌이 푸를 생각하면서 출발하니까 이 쌀쌀해진 날씨가 조금 푸근하게 느껴지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아주 조금 가정음악으로 오셨어요. 함께 하시면서 듣고 싶은 음악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있으실 때 유료 문자 샵 9310 열려 있습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들고요. 콩 게시판 KBS 플러스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죠. 문자로 사연 주시는 분들 가운데 몇 분께는 언제나 당신 곁에 이디야 커피에서 제공하는 커피 음료 모바일 상품권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변화가 있죠. 이번 월요일부터 시작된 변화인데 이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생방송으로 진행하는 날은 보이는 라디오도 함께 합니다. 콩에서 카메라 버튼 누르시면 보라로 전환되고 유튜브에서 KBS 클래식 FM 혹은 신윤주의 가정음악 검색하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선곡되는 음악의 제목과 연주자 자막으로 제공하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곰돌이 푸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한 곡 더 핑크팬터 주제가 들어야죠. 해니 맨시니의 곡인데 베를린 주요 오케스트라들의 플루티스트들이 모여서 만든 디 피어첸 베를리너 플레티스텐 그러니까 14명의 베를린 플루티스트 이분들의 연주로 핑크팬터 주제가 함께합니다.

뭔가 아주 중요한 일이 긴박한 순간이 펼쳐질 것 같은 분위기. 헨리 맨시니의 핑크팬서 주제가였습니다. 베를린 주요 오케스트라의 플루티스트들 14명의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아까 푸, 위니 더 푸 음악 들으시고 오늘 아침에도 사용한 푸 주방장갑 사진을 탁 찍어서 084 하나 쓰는 분이 보내

주셨는데, 우와, 주방 그 구역의 귀여움을 담당하고 있는 곰돌이 푸 사진 잘 받았습니다. 그리고 1492 쓰는 분이에요. 오늘 한 달에 한 번 있는 독서 모임 있는 날이라고. 제가 회장인데 아직 화장 중이라 늦지 않게 빨리 준비해야겠어요. 몇 시부터죠? 10시부터 시작하시나요? 서두르셔야겠습니다. 독서 모임하고 제 인생이 긍정적으로 변화했다고. 1492084 하나 쓰는 분께 커피 한 잔씩 보내겠습니다. 오늘 좋은 모임 가지시길요. 자, 이번엔 영국 민요 스카보로 페어. 기타 연주에 플리니오 페르난데스, 셰코 카네메이슨이 첼로를 연주하고요. 마뉴엘 드 파야의 깐시온 이어드립니다. 역시 기타 연주인데요. 리 린나워의 기타, 데이브 그루신의 피아노, 제임스 워커의 플루트 연주입니다.

기타 앙상블은 언제나 사랑입니다. 마뉴엘 드 파이어의 간수연, 리 린나우의 기타, 데이브 그리슨의 피아노, 제임스 워커의 플루트셨고요. 앞서 들으신 영국 민요 스카보로 페어는 플리니오 페르난데스의 기타, 셰크 칸의 메이슨의 첼로 연주였습니다. 아이 추워. 바람이 어쩜 이렇게 강해졌지? 깜짝 놀란 가슴을 기타가 좀 살랑살랑 어루만져주는 것 같습니다. 핑크 팬서 들으시고 5714 쓰는 분이 아 참 오랜만에 보는 핑크 팬더 이 인형을 사진 주셨는데 90년대에 선물 받은 핑크 팬더 아직 건재합니다. 아, 핑크색이 좀 바랬는데 건재해요. 건재해. 예. 앉아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추억 소환 감사드려요. 1074 처음 보내보네요. 요즘 클래식 FM 듣는 낙으로 삽니다. 아이들 다 보내놓고 클래식 들으면 힐링되는 기분이라고.

나눌게요. 0239 쓰는 분. 오늘 외손주 김주원이 10살 맞이하는 생일인데요. 곰돌이 푸우책 100주년이라니 반갑네요. 푸우책 선물해야겠어요. 주원아 사랑해 하셨습니다. 아 좋아할 것 같은데요. 주원군이 0239 쓰는 분께도 따뜻한 커피 한 잔 보낼게요. 손현주님 콩으로 기차 밖으로 누런 들판이 가을 하늘과 어우러져 가을가을하네요. 엄마 기일 맞아 자매들 만나 추모원 갔다가 엄마 추억하며 수다하러 갑니다. 엄마 사랑해 하셨어요. 잘 다녀오셨습니다. 6655 쓰는 분 아내의 62번째 생일 쌍둥이 손녀 보느라 서울살이 하고 있는 집사람이 조금 안쓰럽네요. 멀리서 생일 축하한다고 꼭 가정음악을 통해 전하고 싶다고 어린이집 보내고 가정음악 들을 테니까요. 우리 둘 다 애청자입니다 하셨어요. 6655 쓰는 분, 네. 사연 여러 번 주셨던 분인데 우리 애청자 6655 쓰는 분께 오늘도 커피 한 잔 보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아주 익숙한 그 곡을 좀 최근에 나온 앨범으로 소개합니다. 모차르트의 교향곡 40번, G단조 쾌일 작품 번호 550 가운데 1악장 몰토 알레그로 아주 최근은 아니고요. 23년도 이후쯤에 나온 앨범인데 지휘자가 2000년생이에요. 타르모 펠토코스키라는 핀란드 지휘자이자 피아니스트이자 작곡가인 아주 다재다능한 젊은 음악인인데 이분이 23년도에 도이체 그라모폰과 전속 계약을 맺고 모차르트 교향곡 앨범을 냈습니다. 오늘 그 음원으로 함께 하시죠. 타르모 펠토코스키가 지휘하는 독일 카머필하모니 브레멘

핀란드의 젊은 지휘자 타르모 펠토코스키가 지휘하는 독일 카머필하모니 브레멘의 연주로 모차르트의 교향곡 40번 G단조 쾌일 작품 번호 550 가운데 1악장 몰토 알레그로를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각각 집에 있는 곰돌이 푸 총출동인 것 같습니다. 8086 쓰는 분이 아이 셋 키우며 잘 사용한 곰돌이 푸예요. 애들이 결혼해서 손자 생기면 주려고 옷장 깊숙이 넣어뒀던 곰돌이 푸 아침에 꺼내서 한참 바라보며 웃습니다. 어쩜 이렇게 곱게 잘 보관을 하셨는지 하얀 침대 시트 위에 앉아있는 아빠 푸 아들 푸가 정말 너무 귀엽습니다. 세 아이 중에 막내가 12월에 결혼하는데 울려주고 싶은 건 희망사항일까요? 항상 애청자지만 처음으로 문자 보내신다고? 아유 반갑습니다. 8086 쓰는 분. 한번 물어보시죠. 이거 너 할래? 근데 지금 결혼 신혼에는 좀 무리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자녀가 자녀를 갖게 될 즈음에는 마음이 변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저도 그랬거든요. 새 집 딱 신혼 그때는 막 정갈 이런 모드거든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아주 탐나는 물건이에요. 빈티지 요새 유행이거든요. 사랑받을 겁니다. 그래서 한번 물어보시고 이러면은 그냥 나는 뭐 별 마음 없었어. 이렇게 좀 쿨하게. 8086 쓰는 분 따뜻한 커피 한 잔 보낼게요. 그리고 안내 하나 드려요. 이번 주부터 저희가 준비한 공연 선물 좀 재미있게 나누고 싶어서 매주 수요일 재미있는 유쾌한 퀴즈 내고 참여하신 분들 가운데 세 분께 음악회 티켓 드리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당첨에 행운을 좀 더 많은 분들께 또 재미있게 나누기 위해서 음악가의 말 뒤에 있으니까 딴 데 가지 마시고 많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KBS 클래식 FM 신윤주의 가정음악 9시 29분입니다.

일상이 음악이 되는 아침, 신윤주의 가정음악. 말이 끝나는 곳에서 음악은 시작된다고 하잖아요. 음악은 말로 담을 수 없는 마음을 전하기도 하지만 때론 한마디의 말이 음악을 다시 바라보기도 하죠. 매일 한 문장씩 만나는 음악가의 말, 오늘은 슈만의 말입니다.

쉬운 곡을 잘 그리고 아름답게 연주하도록 힘쓰십시오. 그 편이 어려운 곡을 그저 그렇게 연주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이 말은 슈만이 직접 쓴 68개의 짤막한 조언들을 모은 젊은 음악가를 위한 조언에 실려 있습니다. 이 조언집을 쓰기 시작한 1848년 슈만은 큰딸 마리의 7번째 생일을 맞아 마리의 생일을 위한 피아노 앨범을 작곡해서 선물로 준 적이 있었죠. 이때부터 슈만은 음악 교육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어린이도 연주할 수 있는 피아노 곡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해서 나온 것이 총 43곡의 소품들을 모은 어린이를 위한 앨범 작품 68입니다. 젊은 음악가를 위한 조언은 바로 이 소품집의 부록으로 실렸죠. 슈만이 한창 음악을 배우는 어린이들에게 진심을 담아 전하고 싶었던 조언들이라는 게 엿보이는 대목인데요. 집집마다 피아노가 보급되기 시작하고 취미로 피아노 배우는 사람들이 늘어가던 그 시절, 당시 피아노 교재는 다양한 연주 기술을 익히기 위해서 다소 건조한 연습곡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슈만은 음악 교육이 비단 연주 기술뿐

구성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런 곡들과 함께 슈만이 건넸던 젊은 음악가를 위한 조언은 꼭 음악에만 해당되는 것 같진 않습니다. 쉬운 곡을 잘 그리고 아름답게 연주하도록 힘쓰십시오. 그 편이 어려운 곡을 그저 그렇게 연주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매일 한 문장씩 만나는 음악가의 말, 오늘은 슈만의 말이었습니다. 슈만 어린이를 위한 앨범 작품 68 중에서 첫 번째 곡 멜로디, 열 번째 곡 행복한 농부, 열두 번째 곡 기사 룹헤우트, 열일곱 번째 곡 작은 아침 산책자, 피아니스트 플로리안 울리히의 연주입니다.

로베르트 슈만의 어린이를 위한 앨범 중에서 첫 번째 곡 멜로디, 열 번째 곡 행복한 농부, 열두 번째 곡 기사 룹 헬트, 열일곱 번째 곡 작은 아침 산책자였습니다. 짤막짤막한 길이 그리고 표제가 연상되는 멜로디, 잘 어울리는 멜로디여서 아이들로 하여금 상상력을 자극하는 그런 곡들이었습니다. 기사 룹헤우트는 독일에서 착한 아이들에게 선물을 주는 그런 전설 속의 인물, 그러니까 우리로

자면 산타클로스 같은 그런 인물인가 봐요. 어린이들의 음악 교육에 진심이었던 슈만의 아주 따뜻한 마음을 엿볼 수 있는 그런 음악과 한마디였습니다. 슈만의 그 이야기가 그냥 저에게도 울림이 되는 것 같아요. 쉬운 곡을 잘 아름답게 연주하도록 힘써라. 그게 어려운 곡 그저 그렇게 연주하는 거

용쓰고 애쓰는 것보다 훨씬 나을걸? 이렇게 인생의 선배가 조언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 플로리안 울리히의 연주였는데요. 이분이 슈만 피아노 작품의 마스터이십니다. 피아노, 슈만 피아노 작품 전곡 시리즈를 10년 넘게 매진해서 완결한 울리히의 연주로 전해드렸어요. 자, 이번에는 가정음악이 준비한 이번 주 공연 선물인데요. 맨발의 바이올리니스트 파트리샤 코파친스카야와 그녀의 20년 지기 음악적 동반자 솔가베타가 듀오 콘서트를 또 내 안에서 합니다. 10월 29일 목요일 저녁 7시 반 예술의 전당 콘서트 홀이고요. 이번 음악회에서 라벨의 바이올린과 첼로를 위한 소나타, 코다이의 바이올린과 첼로를 위한 이중주, 르클레르, 비트만, 바흐, 리게트 이렇게 다양한 작곡가들의 작품을 만나실 수 있어요. 두 대의 현악기만으로 펼쳐내는 정교하고 압도적인 사운드를 기대하게 됩니다. 이 공연 가기를 원하시는 분들 지금부터 귀 기울여주세요. 가정음악 매주 수요일 퀴즈를 통해서 공연 선물 드리는 가정음악 퀴즈 준비했습니다. 퀴즈 정답 맞춘 분들 가운데 세 분 추첨해서 각각 두 장씩 총 여섯 장의 티켓 선물 준비했습니다. 정답을 아시면 샵 9310 문자로만 받습니다. 샵 9310으로 정답 보내주세요. 다음 곡이 나가는 동안만 문자를 받을 거예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문제 나갑니다. 이번 주 공연 선물인 바이올린과 첼로의 이중주처럼 둘 이상의 악기가 함께하는 작은 규모의 기악 음악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실내의 작은 방에서 연주하던 음악이라는 뜻이 담긴 용어인데요. 보기를 들으시면 금방 감이 오실걸요? 1번 교향악, 2번 실내악, 3번 관현악, 4번 으악. 다시 한번요. 이번 주 공연 선물 바이올린과 첼로의 이중주처럼 둘 이상의 악기가 함께 연주하는 작은 규모의 기악 음악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1번 교향악, 2번 실내악, 3번 관현악, 4번 으악. 정답을 아시는 분은 반드시 문자로 다음 곡이 끝나기 전에 보내주셔야 합니다. 당첨자는 곡이 끝나면 바로 발표할게요. 정답 아시는 분 샵 9310 문자로 보내주세요. 엘가의 첼로 협주곡 2단조 작품 85 가운데 3악장 아다지오와 4악장 알레그로, 모데라토, 알레그로 마논 트로프입니다. 이번 공연 선물의 주인공이기도 한 첼리스트 솔 가베타가 첼로를 연주하고요. 크시슈토프 우르반스키가 지휘하는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첼리스트 솔가베타와 크리슈토프 우르반스키 폴란드의 지휘자입니다. 1982년생 우르반스키가 지휘하는 베를린 필하모닉의 연주로 에드워드 엘가의 첼로 협주곡 2단조 작품 85 가운데 3악장 아다지오 그리고 4악장 알레그로 모데라토 알레그로 마논 트로포 감상하셨습니다. 연주가 진행되는 사이 이렇게 많은 분들이 퀴즈에 참여하실 줄이야. 네. 그래서 얼른 당첨자 세 분을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휴대전화 뒷자리 9500번. 정답은 2번 실내악. 병원 가는 길에 긴장되는 마음으로 듣는데 덕분에 마음이 편해지셨다고. 그리고 오늘 그 정답자 선정 방식은 이 9500번 뒤로 200번째 되는 분. 바로 4025. 정답 2번 실내악 으악 힌트가 너무 좋았다고. 그리고 세 번째 당첨자는 그로부터 또 200번 뒤에 문자를 보내주신 3056. 실내악 맞겠죠? 아침마다 제 정신건강에 도움을 주는 클래식 음악 고맙습니다 하셨어요. 9500, 4025, 3056 세 분의 당첨자 분께 솔 가베타와 코판체스카의 공연 티켓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판치스카야죠. 코판치스카야와 솔가베타의 연주 10월 29일 목요일 저녁 7시 반 예술의 전당에서 펼쳐지고요. 이렇게 끝나는 건가요? 아니죠. 모든 퀴즈에는 아차상이라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당첨된 이 세 분의 주인공

앞뒤로 두 분. 께, 그러니까 모두 여섯 분이죠. 그 여섯 분께 아차상을 선물로 준비했습니다. 그 아차상 명단은 저한테 없고요. 제가 아, 이 번호, 아, 아차상 나왔습니다. 4221-8253-8703-5923-3307-2849-5961-6511-0771-2912 이렇게 이분들께 선물을 드리는데 이 아차상 가운데는 앞뒤에 계신 분들 모두 6분 더하기 4분이 더 있었는데요. 재미있는 사연들이라서 좀 소개해드리려고요. 5962 쓰는 분, 지구상에 존재하는 음악 문제 중 내가 모르는 단 한 문제가 출제되다니 으악 실내음악 하시는 5962 쓰는 분, 다이어트 중인데 배고파요. 으악 정답은 실내악. 6511 0771 정답은 실내악입니다. 으악 해서 깜짝 놀랐잖아요. 어디 다치신 줄 알고 크크크크 하셨고 2912 으악 이리 어려운 퀴즈를 이번 실내악 일상이 음악인 좋은 하루 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아차상 받으신 10분 포함 공연 티켓 받으신 3분 모두 모두 축하드리고요. 혹시 아니 또 이렇게 나만 안 되는 건가 하시는 분들 오늘 놓치신 분들은 저희 홈페이지 선물 신청란으로 또 티켓 받으실 수 있는 기회가 아직 열려 있고요. 또 다음 주 수요일 공연 선물 또 빠짐없이 수요일마다 퀴즈로 함께 할 테니까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퀴즈였고요. 자 이제는 좀 재즈로 환기시키는 시간이죠. 1일 1재즈는 매일 코너 오늘도 재즈 황덕호 씨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재즈 칼럼니스트 황도코입니다. 오늘도 재즈 한 곡 전해드립니다. 가을이 깊어가고 있는 요즘입니다. 특히 음악을 사랑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가을의 정취, 하루하루가 참 소중할 텐데요. 그래서 오늘도 재즈에서는 가을의 분위기를 듬뿍 느낄 수 있는 음악 한 곡을 준비했습니다. 바로 헨리 네모가 1941년에 작곡한 티스 어텀입니다. 티스 어텀을 풀어서 쓰자면 It is autumn이 되겠는데요. 아, 이제 가을이구나. 제목처럼 가을이 왔음을 느끼는 일상의 모습들을 아름답게 묘사한 곡입니다. 작곡가 헨리 네모는 1940년대 재즈 가수로서 또 배우로서 활동했던 인물인데요. 하지만 티스 어텀이 널리 알려지게 된 것은 1949년 네킹콜 트리오의 노래와 연주를 통해서였습니다. 이후로 이 곡은 특히 보컬리스트들이 애창하는 곡이 되었는데요. 제키 페리스, 밥 도로우, 카멘 맥레이, 엘라 피츠제랄드, 네나 프리런, 그리고 스테이시 켄트까지 1급의 재즈 보컬리스트들이 이 곡을 녹음했습니다. 하지만 재즈에서는 기악 연주가 사람의 목소리에 결코 못지않습니다. 비록 가사를 전달하지는 못하지만요, 때로는 악기 소리가 사람의 목소리 이상으로 계절의 아름다움을 전해주는데요. 오늘은 그런 연주곡을 들으시겠습니다. 바로 챗 베이커의 트럼펫 연주입니다. 챗 베이커의 트럼펫 소리를 계절에 비유하자면 단연 가을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더욱이 이 연주에서는 페퍼 애덤스의 중후한 바리톤 색소폰 연주가 더해져서 가을의 정취를 더 짙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재즈의 황도코였습니다. 내일도 재즈 한 곡 가지고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에도 딴 데 가지 마세요. 신윤주의 가정음악. 역시 가을엔 재즈인가 봐요, 권태희님. 그렇죠? 현은미님도 챗 베이커 곡들이 가을에는 먼저 떠오른다고. 아, 좋았습니다. 1일 재즈, 오늘도 재즈 들으셨습니다. 퀴즈 당첨자 3분 그리고 아차상 10분 뽑았는데 아차상에게는 무엇을 드린다는 소개가 빠진 것 같아서 커피 한 잔씩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단은 선곡표에 올릴 테니까요. 살펴봐 주시고요. 선곡표는 홈페이지에도 있고 콩으로 들으시다가 음표 표시 누르시면 거기에도 선곡표가 있으니까 선곡표 맨 마지막에 당첨자 명단 내 이름이 있나? 아니 이름 아니죠. 내 전화번호 끝자리가 있나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외에도 샵 9310으로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드는 문자 샵 9310으로 여러분의 사연 또 신청곡 보내주시면 또 소개해드리고 또 몇 분께는 언제나 당신 같은 이디야 커피에서 제공하는 커피 음료 모바일 상품권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그 음악을 클래식 연주자들의 연주로 목소리로 전해드릴 두 곡입니다. 존 덴버의 두 곡이에요. 애니송, 플라시도 도밍고와 존 덴버가 함께 노래하고요. Perhaps Love, 바리톤 브린터펠, 그리고 영국의 배우이자 가수 알피 보우가 노래합니다. 폴 베이트만이 지휘하는 체코 필하모니 오케스트라와의 연주로 함께 하시죠.

음악으로 추억에 잠기시는 분들 많네요. 4241 쓰는 분, 존 덴버 그립네요. 이렇게 들으니 참 좋다고. 4241 쓰는 분, 4189 아이 문제집 채점하다 선곡에 감동해 문자 보냅니다. 이 음악들은 커피 마시면서 야외에서 듣는다면 찐 행복이겠어요. 야외도 좋겠네요. 6957 설레는 마음으로 진정 오랜만에 고등학교 친구 만나러 갑니다. 마음은 늘 그때인 것 같은데 시간은 40년을 지나왔네요. 지금 흐르는 음악이 제 마음을 다 알고 있나 봐요. 존 덴버의 애니송, 플라시도 도밍고와 존 덴버의 음성으로, 그리고 Perhaps Love는 독특한 조합이었죠. 브린터펠과 영국의 배우이자 가수인 알피 보우의 음성이었습니다. 폴 베이트만이 집에는 체코 휘라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그리고 3145 쓰는 분도 존 덴버 음악 들으니 예전 국민학교 때가 생각난다고, 언니가 고등학생이어서 이런 음악들 많이 같이 들었다고. 4241-4189-6957-3145 쓰는 분께 차 한 잔씩 보내겠습니다. 커피나 따뜻한 음료하기에 좋은 계절. 오늘 좀 쌀쌀하죠? 목이나 뭐 이렇게 바람막이 같은 걸로 좀 체온을 잘 유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쇼스타코비치, 그가 남긴 유일한 첼로 소나타입니다. D단주 작품 40 중에서 1악장 알레그로 논 트로포 함께 하시죠. 마리 엘리자벳 헤드커의 첼로, 마틴 헬름헨의 피아노입니다.

가을을 맞이하는 우리 마음에 똑똑똑 녹화하는 소리 같습니다. 쇼스타코비치의 첼로 소나타 D단조 작품 40 가운데 1악장 알레그로 논 트로포, 첼리스트 마리 엘리자벳 해커와 피아니스트 마틴 헬름 헨의 연주였습니다. 1359 쓰는 분입니다. 재즈 음악의 트럼펫 소리, 베란다 너머 가을 하늘에 눈부신 햇살 속에 있는데 장조림 냄비에 넘침이 현실 속에 나를 깨우네요. 지난 여름 발목 골절의 회복기에 절뚝임으로 노년임을 실감하며, 아이고 냄비 넘쳐서 막 허겁지겁 뛰어가야 되는데 절뚝이셨군요. 청춘 때부터 듣던 클래식 FM, 지금 출순 바라보며 퀴즈 핑계 삼아 처음으로 문자 쓰신다고 반갑습니다. 1359 쓰는 우리 선배님 반갑습니다. 장조림 맛있게 만드셨길요. 0903 병원 가는 길, 세상에 귀하디 귀한 딸이 운전하는 차 타고 갑니다. 불안한 마음 좋아하는 음악으로 위로받는다고 쇼팽의 즉흥 환상곡 부탁하셨는데 조만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쩐 일로 가시는지 건강하십시오. 0903 쓰는 분, 8188 바다를 끼고 있는 시골 초등학교에서 도서실 봉사자로 근무합니다. 풍경이 뭐 그림이겠는데요. 전교생이 수학여행을 떠난 텅 빈 교정이 왠지 쓸쓸하네요. 가정음악 들으며 쓸쓸함을 덜어내고 있습니다. 아, 너무 조용해도 그죠? 아, 풍경은 좋은데 가정음악에 채워드리겠습니다. 세 분, 1359-0903, 8188 쓰는 분께 차 한 잔씩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유튜브 댓글창에도 소개하고 싶은 사연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게 위에 있는데요. 아내분을 위해서 사연 주신 분이에요. 아, 호호하하 1965 쓰는 분. 평택에 거주 중인 두 딸 아이 아빠인데요. 20여 년 전업주부로만 지냈던 아내가 우체국 창구에서 정직원으로 일하게 됐어요. 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호호하하 1965 쓰는 분. 호호하하 웃을 일만 앞으로 쭉 있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요. 음악과 시의 만남입니다. 음악과 시는 긴 세월 함께해온 오랜 친구라고 하겠죠. 매주 수요일 가정음악 2부에서는 노래 가사는 물론 시를 품은 다양한 음악을 만나보려고요. 음악으로 듣는 시, 시로 읽는 음악, 이름하여 음악 시선입니다. 이름 좋죠? 오늘은 클래식 음악사상 가장 유명한 삼각관계의 주인공이죠. 슈만 부부와 브람스의 이야기를 아름다운 언어로 그려낸 작품입니다. 리젤 뮬러의 시 낭만주의자들과 브람스의 인터메초를 함께 소개합니다.

1924년 독일에서 태어난 미국 시인 리젤 뮬러. 따스하면서도 깊은 사색을 담은 시로 사랑받았습니다. 그가 말년에 펴낸 시집 함께 살아가기 퓰리처상을 받기도 했고요. 이 시집에는 평생 그에게 많은 영감을 준 음악에 관한 시들도 실려 있는데요. 그중 한 작품 낭만주의자들은 브람스의 인터메조를 소재로 합니다.

시는 단순히 애정이나 삼각관계라는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슈만 부부와 브람스의 이야기를 브람스 음악 속에서 발견하죠. 사실 세 사람의 관계는 이들의 음악에서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열쇠는 다섯 개 음으로 이루어진 작은 선율 조각에 있는데요. 클라라가 10대 초반에 작곡해서 슈만에게 헌정한 변주곡 풍 로망스 작품 3에는 미끄러지듯 떨어지는 다섯 음으로 된 음악적 동기, 이른바 클라라 모티프가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이 동기는 클라라의 다른 작품은 물론 슈만 작품에서도 반복적으로 나타나죠. 클라라에게 결혼 선물로 바친 가곡 헌정, 비트몽, 그리고 피아노 협주곡의 세 악장들을 비롯한 수많은 작품에서 클라라 모티프가 숨겨져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슈만 부부의 사랑의 암호라고 할 수 있을 정도예요. 그런데 이 클라라 모티프, 브람스 작품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겁니다. 특히 만년의 브람스가 인터메초, 즉 간주곡이라는 제목을 붙인 피아노 소품들에서 작품 전체에 스며든 클라라 모티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클라라에게 깊은 마음을 품고 있었지만 결국 독신으로 평생을 보낸 브람스.